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오늘은 유럽의 마음속의 미궁, 미노스 미궁과 순박하고 포미가 있는 다리, 퐁듀가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노스 미궁을 소개합니다.

세계에는 사대미궁이 있는 바 미노스 미궁, 애금 미궁, 사마스도 미궁, 이탈리아 아미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미궁은 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궁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미궁을 갖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건축물로 된 미궁을 더욱 관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럽거나 위험을 느낄 때면 미궁에 숨어버리는 잠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소머리 괴물과 테세우스. 일찍 크레타의 고대 전설이 그리스에 전해졌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국왕 미노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입니다. 미노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유럽 대륙의 화신인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우로페가 헤라의 박해를 받아 크레타 섬에 왔을 때 크레타 섬의 국왕 아스테리스가 에우로페와 결혼합니다. 아스테리스 국왕은 에우로페의 아들 미노스를 아들로 양육하면서 나중에 국왕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미노스는 사람 됨됨이가 지혜롭고 처사가 공정했으며 죽은 후에는 명부의 재판관으로 됩니다. 미노스는 파시파이와 결혼하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미노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노엽혔기에 아내 파시파이가 수소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조주를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파시파이는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을 낳았습니다. 이 괴물은 오직 사람의 고기만을 먹기에 미노스는 할 수 없이 그를 미궁에 가두어 둡니다. 미궁은 아테네에서 온 유명한 건축사 데데로스가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미노스의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분개한 미노스는 제우스에게 간청해 아테네의 벌을 내리게 합니다. 제우스는 아테네의 온역을 퍼뜨립니다. 온역을 피하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해마다 7명의 동남동녀를 미노스에게 바쳐 그의 아들 미노타우로스의 먹잇감으로 삼게 합니다. 아테네에서 미노스의 세 번째로 공물을 바치려고 할 때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자기를 희생품으로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테세우스는 희생품으로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로스가 방심한 틈을 타서 죽였습니다. 애초에 테세우스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 만일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흰색 도치를 달고 실패하면 검은색 도치를 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세우스가 미노스의 왕궁에 오자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 공주가 테세우스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공주는 테세우스에게 한 팔의 실과 한 자루의 검을 주면서 한쪽 실끝

끝을 미궁 입구에 메어놓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찾아 판가리 싸움을 벌린 끝에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입니다. 그런 후 시를 따라 미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테세우스는 총명한 공주와 함께 배에 올라 아테네로 향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가다가 한 무인도에 올라 공주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테세우스는 은혜를 배신했기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희열에 머리가 뜨거워진 데서 흰색 돛을 달지 않고 처음 떠날 때에 달았던 검은색 돛을 달고 향했습니다. 대안에서 아들이 타고 오는 배를 본 아테네의 국왕은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 자리에서 바다에 투신합니다. 미궁이 곧 왕궁이다. 3천여 년 전에 미노스 미궁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존재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은 궁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와 그리스 신화의 미노스 미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99년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이문스는 크레타 섬에 호감을 갖고 그리스 정부로부터 크레타 섬의 넓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후 발굴 사업을 시작했는데 1900년에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표중의 흙을 파헤치자 크레타 왕국의 유적이 나타났습니다. 미노스 미궁은 케브라산 기슭의 기복을 따라 세워졌는데 도합 4개의 궁전으로 이루어졌는 바 크로소스 궁전, 마리아 궁전, 파토스 궁전과 사크로스 궁전 등입니다. 궁전마다에는 모두 장방형의 정원이 있었고 방은 무려 1500여 칸이나 됐습니다. 궁의 기둥은 모두 아름드리 원목으로 됐는데 우가 실팍하고 아래가 가늘어 기둥을 거꾸로 세운 듯 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곳에 있는 궁은 대부분 2층으로 됐고 북측에는 을호천 극장, 서쪽에는 좁고 긴 창고가 있었습니다. 동남쪽 끝머리에는 산을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미노스 왕궁은 다른 왕궁과 달리 궁과 궁, 방과 방 사이가 모두 긴 복도와 홀, 비밀 통로와 계단으로 서로 이어졌는데 길들은 골목이 많고 가로, 세로 서로 합쳤다가 갈라지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길이라면 설사 왕실의 일꾼이라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노스 왕국은 명실공히 미궁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것이 곧 신화의 전설 속의 미궁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궁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물이 출토됐는데 주요한 것들로는 돌을 갈아 만든 도장과 흙을 이겨 만든 책,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등입니다. 크로소스 궁은 신하들이 국왕을 알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기품이 있는 어좌가 출토됐는데 어좌의 양식은 지금의 등받이가 높은 의자와 흡사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크로소스 궁의 어좌를 모방해 수석법관의 의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궁의 복도마다에는 미노스인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근현전의 벽화에는 독수리 머리에 뱀의 꼬리, 사자의 몸을 가진 괴물 세 마리가 갈대 숲에 엎드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국왕의 위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그레타인의 토템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왕비의 침실 벽화에는 어여쁜 아가씨가 돌고래와 더불어 바다에서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처녀, 뱀신 등 벽화는 긴 복도를 장식했습니다. 남쪽 벽에는 백합꽃을 꽂은 국왕이 있는데 국왕의 모습은 진짜 국왕의 모습과 비례가 같았습니다. 벽화 속의 국왕은 백합꽃과 공작새 깃을 새긴 왕관을 쓰고 백합꽃 도안을 박은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를 넘었고 몸에는 짧은 치마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풍채가 늠름하고 우아했습니다.
서쪽 궁의 북쪽 벽화에는 수소의 춤이 그려져 있어 사뭇 눈길을 모읍니다. 그림에서 한 마리의 사나운 수소가 앞으로 내달리는데 두 소년이 수소를 유혹하며 춤을 춥니다. 붉은 단장을 한 소녀는 수소의 등에 올라 거꾸로 서 있습니다. 이 벽화를 통해 전설 속의 미노스 궁과 당시의 사회 및 생활 모습들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궁의 비밀. 미노스 궁은 천정 부분을 제외한 건물 지반과 벽체, 벽화는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됐습니다. 미궁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 섬에서 발원했습니다. 에게해의 섬 가운데서 크레타는 가장 큰 섬이고 에게해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크레타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크레타인들의 일찍 기원전 3000년부터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증명입니다. 이문수는 크레타의 문명을 3개 단계로 나누었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2100년까지가 초기 단계이고 기원전 21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가 중기이며 기원전 1500년부터 그 이후 시기를 후기라고 했습니다. 미노스 문명 중기에 크레타인들은 크레타 섬의 크로소스 성을 중심으로 에게해 섬들과 그리스의 남부 해역을 통치하면서 막강한 해상 강국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기원전 1700년을 전후해 한 차례의 대지진이 크레타 섬의 거의 모든 건물을 괴멸시켰습니다. 이문수가 발견한 궁전은 지진 후에 다시 세운 궁인데 이전의 궁전에 비해서 더욱 장엄합니다. 그러나 200년 후인 1450년의 즈음에 크레타 섬의 위대한 문명이 갑자기 쇠락하고 끊어졌습니다. 크레타 섬의 주인공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미케네인들은 크레타를 점령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미케네인들은 웬일인지 미노스 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노스 궁이 미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훼멸됐을까요? 많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애타게 만든 미노스 왕궁, 설사 미노스 왕궁이 전부 발굴됐다 하더라도 미노스 궁을 둘러싼 커다란 의문 덩어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궁의 매력이고 역사의 매력이며 문화의 매력입니다. 계속해서 순박하고 품위가 있는 다리, 퐁티 가르를 소개합니다.

봉디가르는 가르등 강 위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비록 아무런 조각 장식도 없는 소박한 다리지만 어딘가 품위가 돋보입니다. 봉디가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낭만의 도시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12세기의 프로방스는 사랑과 시, 노래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용감한 기사들의 붐은 늘 봉디가르를 뛰어넘어 달빛 아래 월계수가 언뜰거리는 유혹의 창가에 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종 유일하게 왕성한 건축 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남긴 많은 건축물들이 영원한 기념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많은 성당과 궁전을 지었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는 관계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수로는 대중목욕탕과 사가의 목욕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싸움만 즐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욕도 즐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중목욕탕 건설을 가장 의미가 있는 공익사업으로 삼고 추진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프랑스 님성에 대량의 담수를 공급하고자 아우구스투스 대제의 유력한 부하 아그리파가 그에게 재산을 투입하여 제반산의 테스 부근의 물을 님까지 끌어올리는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공사가 결속된 후 매일 2만여 립방미터의 물이 수로를 따라 저수지에 흘러들었고 저수지에서 또 다섯 갈래의 보조수로를 통해 성간 곳곳에 있는 물탱크에 흘러들었고 역에서 침전물을 제거한 후 5만 명 인구를 가진 님성의 식수와 목욕물을 공급했습니다. 수로 위에도 님성에는 로마 시대의 여러 기념비적 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규모가 큰 반원형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고대 로마 광장의 변두리에 있는데 기원전 16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지은 카레공입니다. 실용 가치와 예술적 가치. 조용하고 순박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봉디가르는 기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길이가 48km 되는 긴 수로의 일부분인 봉디가르는 길이가 275m이고 높이가 49m로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디가르의 밑층에는 6개의 아치형 문이 있는데 가르등 강은 그중 하나의 아치형 문으로 흘러갑니다. 중간층에는 11개의 아치형 문이 있고 5층에는 35개의 아치형 문이 있는데 그 위가 바로 수로입니다. 이 공사를 벌리는데 1,000명의 노동력이 동원돼 3년에 걸쳐 완공했습니다. 봉디가르에 사용되는 돌은 모두 네모 반듯한데 당시의 절단 기술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떤 돌은 무게가 6톤이나 되지만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서로 맞물리게 하는데 아무런 점착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봉디가르는 2000여 년 동안 비바람을 맞아왔지만 늠름한 자태만은 여전해 세계 교량사의 기적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반산의 물에는 광물질이 너무 많아 수로에 인차 침적물이 쌓입니다. 침적물을 제거하고 수로를 보수하는 데 편리하게끔 다리의 양측 벽면에는 조금 돌기한 돌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수원지와 님성의 락차가 17m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매 1000m에 34cm라는 작은 락차를 두고 수로를 설계해야 했는데 이 미세한 락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험산 준영을 피해 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계곡을 가로 지나야 했습니다. 봉디가르가 바로 이런 원인에서 건설된 것입니다. 가르등강 계곡을 가로 지나는 봉디가르 수로 위에는 석판을 덮어 수로를 좁게 한 데서 물의 흐름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로의 석판 덮개를 볼 수 없습니다. 봉디가르는 90도의 직각으로 놓인 다리가 아니라 물길과 지세를 따라 조금 활 모양으로 그으면서 계곡을 가로 지납니다. 이 요연한 곡선은 다리에 운치를 실어줍니다. 이렇듯 실용적인 목표가 뚜렷한 건축물은 그 건설 과정에서 예술 작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마련입니다.
시흥을 돋구는 풍경화 퐁뚜가르. 퐁뚜가르가 가장 눈부시게 안겨오는 시각은 오후입니다. 오후 황금빛이 쏟아지면 퐁뚜가르는 금달이요. 가르등강의 부드러운 파도는 금파도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취하게 하는 색채는 반 고흐의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퐁뚜가르는 무수한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풍경입니다. 화가들의 풍경화에서 퐁뚜가르는 장엄하고 웅장하며 험준한 품격을 드러냈을 뿐더러 때론 강가의 청춘 남녀의 모습과 어우러져 어여쁜 자태도 자랑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 젊을 때라 나이가 들어서나 문득문득 마음을 간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무작정 떠나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 혼자 가면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아무데도 못 가고 머리만 아파나죠. 훌쩍 떠난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 반나절 동안 집에서 혼자 사라지는 거죠. 목적지 정하지 말고 버스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동네에 들려서 잠깐 산책하다 구경하다 돌아와도 좋겠습니다. 무작정 극장 가서 가장 빠른 편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좋고 또 혼자 맛있는 집 찾아가서 점심 한 그릇 뚝딱 먹고 와도 좋겠습니다. 반나절의 사요 꼭 실천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류철석과 박향란의 내 편과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류철석과 박향렬의 네 편 듣고 왔습니다. 만남은 소중해야 하고 인연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두가 숨쉬는 하늘 아래서 모두가 머무는 세상에서 추억 한 줌으로 살아갈 수 있음도 행복이라면 행복입니다. 욕심부려 무엇합니까? 미우면 미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세상사 순응하며 살 일입니다. 성급한 걸음으로 앞서갈 일 있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했다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답 없는 사랑, 규칙이 없는 사랑일지라도 만남은 소중해야 합니다.

합니다. 인연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젖은 어깨 털어주고 때 묻은 마음 헹구어내어 잘 익은 봄의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고 믿음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구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거리를 멀게 하여 무관심이란 비포장도로를 놓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가슴을 잇닫는 그 거리,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내 삶은 상처 입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들이 높게 쌓아둔 둑을 허물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미소 지으면서 내가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서로의 가슴에 끝에서 끝까지 있다는 강을 피워내겠다고, 그리하여 그 미소가 내가 아는 모든 이의 얼굴에 전염되어 타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져가는 소망을, 사랑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연으로 변화하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체중은 금방 안 빠져도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다름치기에 대한 식탐이 줄어드는 등의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규령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달라지지 않은 숫자에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체중이 줄어서 눈으로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운동이 재밌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체중계 숫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생깁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요산소 운동을 하면 엔돌핀 수치가 증가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 꾸준히 운동을 할때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느낌에 빠져서 더욱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에 활력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내기 어려웠던 운동 루틴은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되거나 1km를 달리는 것도 힘들던 사람이 열흘쯤 요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 점점 더 쉽게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지구력이 향상되어 심장과 순환기관이 건강해진 것인데요. 지구력이 향상되면 계단 오르거나 걷기 등 일상생활 중 활동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은 체중계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단음식이 덜 당깁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단음식을 떠올리는데요.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보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옷이 헐렁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서 몸에 탄력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예뻐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전에 타이트하던 옷들이 헐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면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코어 운동과 심장 강화 운동인 요산소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에어로빅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성장이나 체지방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며 체력과 유연성이 향상되는 변화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육의 변화나 체중 변화는 일반적으로 몇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건강에 좋은 변화로서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후 피로감은 보통 정상입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리 설렬에 보고 싶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봄나물은 일정한 영양적 우세가 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 전후가 되면 참죽나물, 냉이나 감국잎 등 봄나물이 많이 시장에 나오는데요. 비타민C, 각종 카로틴,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먹을 때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참죽나물은 아질산염이 높고 대부분의 봄나물은 일반잎 채소보다 옥살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먹기 전에 필요한 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러한 봄나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봄나물을 먹기 전에 끓는 물에 1분 이상 데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아질산염과 옥살산이 대부분 제거되어 맛 또한 향상된다고 합니다.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제철 별미로 즐기는 정도가 적당하기에 매일 혹은 매끼니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차미령의 연변의 향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